0: 이 스트레스야 뭐
1: 이 장아 스트레스 좀 땡겨줘 FM
0: 웃음이 뭐하고
1: 장안 루파 땡겨줘 FM.
2: Dengarkan Melodi Permata setiap hari bermula 6 petang hingga 12 tengah malam. Johor FM, Permata Selatan.